갖고 와줘 딱세우니 갖고 시간이 아우지가미 우평리가미 이 할옥도가미 아이자 박립도와 날라고 응원 나지발리 아반 나지발리 가장만 굴치나타 가자가마 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이뇨

0: CBC 뉴스 게임 같다. 이렇게 카피 갖고.
1: We'll be back with a special guest this morning from the RCMP. 어쩌고 또.